0: Айырқанас рұқсат жоқ. Іштек бұлыңа мына тұртқанды қанда деген кеп бұл.
1: Кезесіп пеш атына.
0: Әспехна қана. Бұлыңа бұлыңа іштек бұлыңа тұр тұрбалыққанды. Топ ойнағанда ке атыла.
1: Топ ойнашасаң кен бұныңдан.
0: Әм топ ойнап келем.
1: Сонда қайтам барына.
2: 乌布里阿西姆家的烤包子店生意很好，但几乎占据了他所有的时间。
3: қызықшым үшін о дүкенім тақаш мәжбүр болдым. Кендін ма латионы әмді шынаңы яндап, әм бұның базары яқшы азыр.
4: Сықым бірінжелі.
3: Мұна құлығам бірінжелім сықылмайды. Бізің ұзын неяқ арзу ойымыз сөйім, балман мәшқы бек яқшы азыр, тейліңіз бұқта.
4: Құлығам.
5: 越普湖县有新疆南部最大的露天体育场馆，这为球员们的训练提供了方便。但不巧的是，这次组织方最终决定将决赛放在室内场馆进行，球队必须尽快适应场地、适应节奏。11月24号我们就出发了，还有仅剩的5-6天时间。 因为组委会安排的是在室内，我们为了适应室内环境，我们所以挑选在这个我们县二中进行场地适应训练。室内场地比较滑，而且球速快，所以呢要珍惜这个机会，好好的适应一下，好不好？好。
6: 怎么办呢？老板这边？怎么办呢？我听不了耶。
2: 更糟的是，几名主力受伤无法参赛，临阵换将，11号乌布里阿西姆成了队长。马上就要出发去常州参加总决赛了，这是他们参加过级别最高的比赛。乌布里阿西姆。 想用胜利证明自己配得上队长的袖标。热河曼想用进球告诉两个儿子，拼搏是值得的。艾海迪受了伤，虽然可能无法上场，也决心随队出征，哪怕只是坐在替补席。
7: 您已进入长江常州段禁渔区，禁渔期内禁止捕捞、捕捉、垂钓一切长江水生生物。
8: 新疆赛区、奥运东、CBC区、奥运东，全国总决赛嘛，开始了。 Meydanga çıkan vaktimizde fakat ciddi bir şey olmuşsa bizge insanın çiçek meydan. Nage. Bunun şu okşar, biz de şey iş kule, iş kutu var. Gep şu an. Kime?
3: 首场比赛就异常艰难，下半场队长被罚下，成为整场比赛的转折点。哦，不要贴，不要贴。哎，马托波尼，托波尼，刚打，卡一顿，哎，拉个拉个，阿莎，看那，看了，是的，无论是什么，卡地，困难，哎，没对仗，波萨，哎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没， Tulum əfsulandım, üzəmdən ki, şu duycanlıq salayitimlə, duycanlıq vəzifəmlə ada qılanmadım.
8: Ey! Müdafiə pədisinə qoynab durun lan!
1: Cürət!
2: 江苏队利用主场优势逼平新疆乐普湖。
3: Əz, bir meydan toxtudum. Hayatımın tüncü qaytımda qızıl kartına, aşmanlıqa